0: on Yon FM.
1: Playing the latest hits.
0: Music is our passion. The Hit Radio.
2: 진해 그랬다 그 어서 퓨로 다 다샤 숨모를 베스크 진해와 고모 파시도